0: 이 갑돌이를 럭샤오디를 만들이 갈수니
1: 헤헤헤리 내가 힘 가는 사람 잃어버릴 방가 아니라 힘도 힘이 너무 많아 이거 원단 사람